왕이 팔을 내어 주니 도사맥을 볼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배대장은 금요 신방광수요 비위난 토라 간목이 택과하여 목극토 허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성이 심하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장이 황성하니 간담경이 자진이라